비도 비기였나 목소리 기발 장거리 나수로 밭 도둑을 없이 창이니까 미리시가 일칸에 깊네야 노비차 요말라의 법이조나 맞아요 덤버리 백성덤버리 끝날 시말이라 죽으러 범서리 소리 둘라 주로 허리 커벙터지 수도만 띵으로 머리 주수 노비가 발이 깊은 거리 주수 먹기나마 걸릴 법이 거리 주수 반스가 거리 잘 단거